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매년 10월 13일은 국제재해위험 감소의 날입니다. 지진과 홍수, 태풍과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는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의 피해는 미리 준비하고 위험을 줄이는 노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소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국제 재해 위험 감소의 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을 다시 살펴보고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학을 어떻게 리아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차마고도의 장토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생명을 되찾은 소녀, 대학 합격 소식 안고 다시 병원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백혈병 환자였던 랑락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고, 박물관 류행 코너에서는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속의 시한 여행 코너에서는 작곡가 소총과 그의 대표곡 마음이 너무 약해, 장침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이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8개 측면에서 향후 5년간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첫째, 경제의 질 높은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능력을 두루지 향상시키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수립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계속 질 높은 발전을 주제로 해서 발전 방식을 실제적으로 전환하고 품질 변화, 효율 변화,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능력을 향상시키며 관건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자조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수립하며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심중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갈증 완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심층적인 체계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행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란시켜야 합니다. 셋째, 전과정 인민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한층도 향상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더욱더 보완해야 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조인적인 지위에 대한 제도체제를 완비하며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총민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계속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의법행정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공정사법을 엄격히 하며 법치사회를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넷째, 이민의 정신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중화민족의 결집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지해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며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형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실천하며 전 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융성 발전시키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경제가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하고 근로보수와 노동생산율이 동반 향상하도록 하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다차원의 사회보장체계를 더욱더 완비해야 합니다.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해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그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도농주거 환경을 현저히 개선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록소 총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해서 산업구조 조정, 오염 퇴치,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추진하고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 퇴치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7째, 국가 안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건군 100주년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평안중국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국가 안보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8째,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두팀없이 실행하며 계속 평화적 공존 5개 원칙에 토대하에 각국과의 친선협력을 발전시키고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두팀없이 실행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해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왕비가 불러드립니다. 저는 바래요.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차마코도의 장터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산의 품속에 안긴 나지막한 산둔덕에 위치한 사기는 산 좋고 물 맑으며 교가 좋고 물산이 풍부합니다. 바이족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는 사람들로부터 산 좋고 물 맑으며 둔덕이 아름답고 천연은 더욱 이쁜 물산과 노래의 고향으로 인정됩니다. 사기로 들어가려면 후케 위에 있는 옥진교를 지나야 합니다. 1935년에 건설한 이 다리는 족조 시간은 길지 않지만 고풍스럽고 웅장한 모습으로 사등가의 일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5m 길이의 난간에는 위험 있는 돌 사자를 조각하고 다리 중앙의 돌에는 룡을 새겼는데 룡머리가 후케강의 원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강물의 흐름을 비유하여 상류를 향한 교각면에는 자라머리를 조각하고 하류 쪽 교각면에는 자라의 꼬리를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란간의 량쪽 끝머리에는 흑해강에서 난다는 도룡농 네 마리가 조각됐습니다. 옥진교의 조각물은 교묘한 설계와 정교한 기법으로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통상의 길 차마고도의 일부분인 사계에는 차마고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 장터 사등가가 있습니다. 무대 건물과 료관, 절, 문을 보존한 사등가에 들어서면 말 잔등에 상품을 싣고 차마고도를 따라 여기저기 다니던 행상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을 통해 장터의 옛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사계의 이 사등가는 차마고도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매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방들이 이곳을 경유합니다. 말 두 필이 겨우 통과할 정도인 사등가의 동체문은 흙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사등가에 위치한 바이족 가옥인 구양대원은 조벽에 꽃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수묵화를 그렸습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지은 건물을 지나면 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성한 숲과 꽃향기 짙은 이 가든의 주변에는 그때 말을 매두었던 말뚝과 말주인의 방이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이 건물은 오늘날 옛것을 모방한 어진날의 료관으로 사용돼 오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사등가의 돌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옛 건물들 속에 자리잡은 네모난 장터가 보입니다. 사방가로 불리우는 이 장터는 모두 청석을 깔았는데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청석에는 말발굽 자국이 남아 오재의 번화함을 보여줍니다. 이 고리에는 세 방향으로 통하는 문 세 개가 나 있습니다. 남체문을 지나 좁고 긴 골목을 걸으면 모남은 어젯날 소금을 말 잔등에 싣고 마주하는 행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고리 량켄에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가게마다 특이한 매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매대의 반은 가게 밖으로 나와 있고 상품을 저장해둔 매대의 반은 가게 안쪽으로 통합니다. 그로 인해 길 가는 손님은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상품을 볼 수 있고 가게 주인은 가게를 나서지 않고 내부에서도 손쉽게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사방가의 서쪽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바이족의 절 홍교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의 정원을 가진 홍교사에서 대웅전은 기둥이 모두 벽체 쪽에 들어있어 더욱 장엄해 보이고 건축 양식은 대궐 외곽에 복도를 둔 건축 구도를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마고도의 장터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신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밀물 같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을 되찾은 소녀, 대학 합격 소식 안고 다시 병원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랑락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치료로 다시 삶을 되찾은 소녀가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호남 송초주시의 랑락은 올해 19살입니다. 8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호남성인민병원에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은 랑락은 올해 장사 리공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랑락은 부모와 함께 입학 통지서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과 손편지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치료에 감사드리며 도와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랑락은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포옹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당시 의료진들이 저를 치료해주고 곁에서 함께해주며 격려해주던 느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백혈병 치료는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병실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폈습니다. 랑락의 어머니는 당시 자신이 너무 불안해하자 의사들이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병실만 잊지 않도록 이끌어주었다며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꼭 병원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자는 것은 가족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이었습니다. 랑락은 말합니다.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치료와 곁에서 보내준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날에 대한 저의 담대이자 감사의 마음입니다. 의료진에게 있어서도 랑락의 성장은 특별했습니다. 호남성인민병원 부주임이사 유아란 씨는 어린 랑락이 수많은 빗바람을 견뎌내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마주하는 큰 나무로 자란 모습을 보니 당시의 모든 노력이 보람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8살의 랑락은 반복되는 발열과 복통 끝에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은 새 집을 지은 뒤 1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딸을 돌봤으며 오빠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급했다고 말합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먼저 나섰고 수천 원에서 수만 원씩 돈을 보태 초기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로 돈은 바로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고 호남일보에 랑락을 도와달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각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병마의 고통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식과 항암치료, 주사와 약물치료, 랑락은 3년 가까운 치료기간 25차례나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딸의 치료 과정을 일기 기록했습니다. 계속 피를 뽑다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빗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 일기를 다시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딸을 돌봤습니다. 오빠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의료진의 치료 속에서 랑락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018년 병세가 안정되면서 약을 끊고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을 받은 때부터 약을 끊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은 바로 딸이 약을 끊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매일 제가 직접 약을 딸의 손에 쥐어주고 삼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정말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랑락은 다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장사 리공대학에 합격해 네트워크 뉴미디어 학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하나하나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랑락의 부모는 당시 도움을 받았던 기록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장부를 꺼내 하나씩 빚을 갚았고 이름이 확인된 후원자들에게 진빚 18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후원자들에게는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랑락은 그래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찾은 랑락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동에 들어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저의 치료와 학업 경험이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지만 앞으로는 분명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랑락이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본 환자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랑락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가고 부모님을 모실 능력을 갖추며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평범하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 친척과 친구들의 아낌없는 도움,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낯선 이들의 후원,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사랑, 수많은 따뜻한 손길이 어린 랑락이 빗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랑락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손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꺼낸 작은 손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다시 더 먼 곳으로 흘러가는 것,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돌아온 랑락의 미소는 지난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담례로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을 되찾은 소녀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서북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동남부에 위치한 전수시는 예로부터 중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불리며 황하 문명과 소용 문화가 나온다는 중요한 역사 무대였습니다. 이란 전수의 깊은 시간과 문화적 깊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전수시 박물관입니다. 전수시 박물관은 전수 고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대 건축 양식을 살린 단정하고 중후한 외관부터가 이곳이 간직한 역사적 무기를 조용히 전해줍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수천 년에 걸친 전수 지역의 발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수가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점입니다. 박물관에는 북회 문화와 관련

기록된 유물과 자료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수가 중국 전통 사상과 신화의 중요한 근원지임을 보여줍니다. 돌독기와 도자기 같은 선사 유물에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도자기, 동전, 문서 자료에 이르기까지 전시품 하나하나가 이 지역이 지나온 역사의 증인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전수는 비단의 길 동단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만큼 박물관에서는 동서교류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와 장식품, 불교 문화 유골들은 전수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전수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현재를 이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와 문화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역사 속 전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 전수, 거긴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마주하고 싶다면 전수시 박물관은 그 첫 걸음을 내디딛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명곡을 만든 작곡가 서충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서충의 본명은 진환창입니다. 그는 료향을 쫓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멜로디를 만들어온 인물로 클래식적인 서정성과 대중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해온 선율의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곡은 "마음이 너무 약해"입니다. 1990년대 말 이 곡은 특별한 기교도 복잡한 편곡도 없었지만은 담담하게 흘러가는 멜로디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당시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서충은 이 곡을 만들며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 노래는 CD 판매량이라는 기록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시대의 감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소충 가수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총의 또 하나의 대표작은 노래 장심입니다. 이 노래는 영화 원룡옥의 주제곡으로 화려함을 절작이 배제하고 절제된 선율과 깊은 비애로 한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운명을 노래합니다. 서총은 이 곡을 위해 중국 전통 선율과 서양식 화성을 수차례 조율하며 슬픔이 울부짖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 음악을 목표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장심은 대중가요의 영역을 넘어 영화음악과 예술가요의 경계를 허문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황용용 가수의 노래로 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이 중국 파푸아뉴기니아 수교 50주년과 관련해 파푸아뉴기니아 총독과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권평 국가 주석이 에스토니아 마디세 대통령의 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윈남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일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다다의 총독과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파푸아 뉴기니아는 태평양 섬나라 지역에서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이고 좋은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수교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무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호혜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상무 관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는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섬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다의 총독과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의 총독은 수교 5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은 중국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여기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상무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말라페 총리와 서로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함께 노력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라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계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해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이 11일 율례 마디세에게 촉전을 보내 그가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에스토니아는 전통적인 친선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해왔고 재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중국 에스토니아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마디세 대통령과 함께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넓혀 쌍무 관계의 시대적 내포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공문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자연공문을 보완으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대표적인 자연생태계와 희귀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첫 국가공무원 조성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특색 국가공무원 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고 중점 지역의 자연생태계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대표 종군집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에서 연구진은 최근 정다산 청마의 생육 범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다산 천마는 연구진이 3년에 걸친 추적조사 끝에 확립한 신종입니다. 해남대학 작물학 박사 진지형은 정다산 천마처럼 부생하는 난초와 식물은 생태환경이 좋아져야만 이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조성과 보호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남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높이는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삼강원, 참대곰, 동북호랑이와 표범, 해남 열대우림, 무이산 등 첫진의 국가공원들을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구역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유산의 정수가 가장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들을 점차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원의 설립으로 중요한 생태공간을 대규모로 전요소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각 국립공원은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지, 사막의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의 힘을 모아 서식지 복원과 인위적 활동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생태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해왔습니다. 중화의 물탑으로서 삼강원 국가공원의 수온 함양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됐고 황하 발원지인 마다현에서는 1000개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생태적 절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강원 국립공원 관리국 유지상 부국장은 삼강원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흑토탄과 퇴화한 조치 등을 복원하고 정비한 면적이 루게로 506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장강 황하 난창강의 성박 단면 소질이 오랫동안 2급 이상의 우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 종보고에서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삼강원 서장령량 개체군이 7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해남 긴팔원숭이 개체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체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팔원숭이류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국부족 개체군의 생태 통로를 개방해 전국 야생 참대곰의 70%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 섬서관리국의 호명위 부국장은 섬서성은 사천, 감숙 등 성과 수평 연계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간 공동순찰은 세계성 보호 업무에 고정된 조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다지역 생태 회랑을 구축해 정보 상호 연계, 법 집행의 통일, 연구 협력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 보호와 민생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생태 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생태 관리와 생태 보상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약 5만 명의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 생태 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무이산 국립공원 복권 동목보호소에서 진필동은 산림보호자이자 현지 차 농가이기도 합니다. 진필동은 산림보호원으로 돼 큰 산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생태관리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힘으로 됩니다. 설산과 림해 사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서 드론 순찰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을 누비는 위성 원격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 변화와 야생동물 활동 등을 실시간 관측 및 조기 경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북호랑이와 표범 국립공원 동령시 보호관리센터의 조양구 보호소의 왕립이 소장은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순찰과 관리 모식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스마트 관리 플러스 국경 간 공동보호로 나아가 산림을 인지 가능한 데 이어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령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대형 고양이와 동물 보호를 위해 복제 가능한 경험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푸른 산이 울창하고 만물이 공생합니다. 한 지역 한 구역에 그치던 것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중국 특색의 국립공원 건설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사업이 법치화, 규범화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립공무원법 시행과 새로운 국립공무원의 질서 있는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의 바탕색은 더욱 찬란해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 림업 초원국 자연보고지 관리사의 손홍란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의 고품질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공무원을 신중하고 질서 있게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 주도를 강화해 공간 질서를 규범화하고 서식지와 생태회랑 조성, 생물 다양성 보호의 중대 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 보상과 영리 봉사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민생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공은 의리강 총리가 12일 북경에서 윈남 전 타인문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근평이 윈남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과 회담을 갖고 량당과 량국 관계를 심화할 때 관련해서 방향을 한층 더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자 형제로서 우리는 윈남과 함께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며 단결과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무역투자, 상호연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인문 등 분야에서의 호의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국 입법기관이 양측의 실무적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법치 보장 제공과 민심 소통 촉진 등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전 타이머는 윈남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의미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윈남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동명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요청에 응해 뉴질랜드 락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재반 분야의 협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지지자이자 실천자로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무역,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과 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락슨 총리는 뉴질랜드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해 무역 등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 비공식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윈남 국회 전 타인문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윈남 립법기구 합동위원회 제2차 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분평과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이 성과적인 회담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 윈남 운명 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윈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국과 윈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량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은 윈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진선적인 5대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윈남 국회와 함께 량당 량구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 리행을 조선으로 립법기구의 직능과 책임에 기반하여 협력 수준이 한층도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 교류 기제를 잘 구축하고 활용하며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호의 협력의 법적 문서 리행을 독려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 타이먼 주석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 아래 윈남 중국 관계와 전략적 우위를 지닌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윈남 국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감도, 대표 업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며 윈남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화교연합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가 1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회 참관 전체 대표를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귀국 화교와 해외 교포 관련 업무를 중시하며 신시대 새 노정의 화교 업무에 대해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를 내려 화교 업무 발전의 방향성과 근본성, 전략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답변하고 해결을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요구를 깊이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화교 업무의 방향과 임무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중국 화교연합회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로서 70년간 광범위한 해외 교포를 단결 인도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독특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 중국 화교연합회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는 주제를 견지하며 광범위한 해외 동포를 단결 동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 촉진, 조국 통일 촉진, 중화문화 전승과 발양, 중외 교류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체 제2차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논의를 통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16개 성과 공감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3월에 기재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리는 의지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FP 등 국제 언론은 중국과 유럽이 무역, 투자, 시장 진입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외부의 우려를 완화했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고 주된 기조는 협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내부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국의 생산 능력 과잉, 중국 유럽 경제 무역 불균형 등 잘못된 논리를 부각함으로써 중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유럽은 브뤼셀에서 중국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목적은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욱 균형 있게 만드는 데였습니다. 이 기재는 무역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양측의 핵심 관심사를 포괄합니다. 이번 정대회의에서 양측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 유럽의 핵심 무역 동반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구도 안에서 경제 무역 분쟁과 상호 관심사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호혜 협력의 심화를 논의함으로써 중국 유럽 무역이 상향 균형을 이루고 전진하도록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양 측은 16개 선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일부 난제와 교착점을 포괄하고 또 산업계와 시장의 기대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번 성과 합의 목록의 주요 하이라이트에 대해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협력연구원 유럽연구소의 하전신 부연구원은 가장 큰 성과는 양측이 외부의 큰 관심을 받은 자동차 문제를 후속 협상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대해 양해를 이루었고 전기차 반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기업 가격 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태의 격화를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이익을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목록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와 고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2대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유럽이 경제무역 결의에서 의견이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주로 내부의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체계의 혼합, 단일 시장의 파편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결코 중국의 발전이 가져온 이른바 충격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무역 수지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을 부각하며 선동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 무역 적자라는 단일 지표에만 기반하고 있어 봉사 무역 흑자의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봉사 무역 흑자는 4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만도 중국은 매년 유럽 동맹에 거의 10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봉사무역과 상품무역을 종합평가에 포함하면 양측의 전체 무역 불균형 정도가 현저히 축소됩니다. 중국의 흑자, 유럽의 리기야말로 중국과 유럽 무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유럽 문제의 군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0: 중국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시작 해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에는 대외 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율 제고를 촉진하고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 제품, 봉사 수입을 장려하는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 진입, 부족 목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더욱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공회의소가 5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8%가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과 유럽의 경제 총량은 세계 경제 총량의 3분의 1을 넘고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기재 제2차 정례회의에서 중국과 유럽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국-유럽 경제무역 관계가 중국-유럽 기업과 인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성장과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확실성과 공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보호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개방과 협력이야말로 대세입니다.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제2차 정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유럽 양측의 공동리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서 제2차 정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리행되도록 함께 추진하고 중국 기회 2.0을 공유하여 중국과 유럽 협력의 성과가 양측과 세계에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족 전통 수공예인 종이 제작 기술의 영영연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25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곧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의 창건을 시작으로 신중국의 창건을 거쳐 개혁개방에 이르면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시종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오래도록 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는 것은 마크스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정치적 우유입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종 우리 당의 정치적 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찾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관찰하고 처리함으로써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가 외적 요구에서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행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것이 가장 유리한 능동이고 정치적으로 피동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피동이라는 도리를 거듭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과 국가사업의 전 국면과 관련되는 근본적, 전반적, 장기적인 문제를 잘 사고해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와 관건 고리에서 두뇌가 특별히 명석하고 해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사무에서 정치적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경향과 조짐이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적 단서를 발견할 줄 알고 복잡다단한 모순 관계에서 정치적 논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최종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방향이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전면적으로 투철하게 리해하여 시종 당중앙의 정신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종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중앙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직자와 추진자로서 더욱더 정치적 리해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가 대업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자기의 소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당중앙의 정신에 자주 비추어 대조해 보면서

0: 알아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엄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반드시 수양을 쌓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시종일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시시각각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독려하여야 하며 홀로 일을 처리할 때나 일이 갓 발생한 때나 사소한 일에서나 인간 교제에서나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듯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 티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여 가정을 청렴하게 다스리고 앞장서서 특권을 반대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족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작 기술의 영영년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서장자치구 낙주시 소현에서 2000년생 대학 졸업생 상주는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의 힘을 빌려 아버지에게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야장과 목수와 같은 전통 기술까지 함께 익혀 소현 수공의 제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년 넘게 영업한 결과 이 가게는 누적 500여 점의 제품을 판매해 3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계열 제품이 특히 시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영 연대생 전승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래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서장식 팔찌, 서장식 가구 등 온갖 민족 수공예품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제품의 손길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조와 아버지의 생산 작업장이 있습니다. 평소 부자는 집에서 두드리고 썰고 햇볕에서 말리고 재단하며 철물과 목기,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낸 뒤 판매점으로 옮겨 판매합니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공방에서 마을 가게까지 이어지는 이 소박한 생산 판매 사슬은 다섯 대에 걸친 기술의 축적을 품고 있고 한 청년의 창업 꿈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상주는 소현 가메이향 판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배달 기사로도 일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기술 업무에도 종사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힌 뒤 상주는 과미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의 아버지 츠숭은 우리 집의 전통 수공인은 대대로 이어져 왔다면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기술은 무려 5대째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아이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이 전통 기술을 잘 이어받아 발전시켜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이 기술을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상주는 제품군을 세분했습니다. 서장식 칼, 서장식 가구 등 전통 실용 제품은 기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와 서장식 팔찌 등 문화신미 제품은 주력 제품으로 정하고 젊은 소비자와 관광객을 주력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상주는 예전에는

이것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조심은 가게 물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믿을만하며 가격도 실속이 있어서 우리 목촉민들에게 있어서 특히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주는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쓰든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장족 전통 수공예인 종이 작품을 각종 증서와 같은 문화창작 제품으로 디자인해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품을 필기용품에서 문화선물과 명예기념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예 애호가 지가는 평소 쓰는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는 모두 상주가 만든 것이라면서 상주가 만든 종이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주는 분발 진취 칠송 상표를 등록해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와 서장식 팔찌 등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시와 현, 형, 각급 기관이 주최하는 창업 전시회와 판매전에 적극 참여해 5대째 이어진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작 기술을 밖으로 알리면서 소현 수공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인도네시아 대학 아세안 중국 연구센터의 연구원 나이안 로노디프로는 최근 끊임없이 발전하며 장대해 온 브릭스 협력 기제는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글로벌 관리와 국제 규칙 재정 참여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브릭스 국가 협력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노디프로는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은 연구보고서 소개 경제 개념에서 출발해 신흥 경제체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단결 협력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계발은행, 비상준비금 협정 등 기제가 구축되면서 발전도상국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브릭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국 통화 결제 등 기제가 모색되고 있으며 보건, 농업 과학 기술, 교육,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 기제가 계속 발전하고 장대해지는 것은 세계 구도의 깊은 변화와 글로벌 남방 국가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신흥 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관리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 규칙 제정에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 협력 리념이 갈수록 많은 발전도상국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는 브릭스 국가가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간의 상호 학습을 이끄는 선봉,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는 선봉으로 될 것을 제기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심화를 위해 인공지능 오픈소스 보편적 혜택 창의 무역 투자, 원활화 창의 디지털 산업 협력 창의, 스마트 제조 협력 창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창의 등 다섯 가지 창의를 제기했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추진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일련의 창의는 브릭스 국가의 협력에 더욱 선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 확대와 빅 브릭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도상국과의 친구 규모를 계속 넓히는 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리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협력과 기술 공유 등 방식으로 브릭스의 실질적인 협력을 꾸준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뉴델리 선언은 지난 20년간의 브릭스 협력을 토대로 확대된 브릭스의 정치 안전, 경제 무역 재정 금융, 인문 교류라는 상륙구동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고 대표성과 공정성이 더 높은 국제 질서를 구축하며 다자 체제를 되살리고 개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브릭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각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노디프로에 따르면 앞으로 브릭스 국가는 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인프라 보건, 디지털 상호 연결, 무역 원활화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일반인들이 브릭스 협력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브릭스 국가는 UN, 20개국 그룹,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관리 체제가 광범위한 발전도상국의 리익과 추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독감 백신 접종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수도 의과대학 부속 북경우한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이사 이동증은 백신 접종이 100% 예방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접종 후 감염과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고 집단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는 여전히 최선의 예방방식입니다. 네, 또한 올해 독감 특징에 대해서 리동증은 남방 일부 성의 독감 바이러스 검사 상황을 보면 독감 바이러스에는 A형 H3N2, B형 독감, 그리고 A형 H1N1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흔한 독감 바이러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리동증은 A형과 B형 독감 바이러스 균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독감 유행 계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독감 계절에도 두 가지 균주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림상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 감염 확률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한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백신 접종 외에도 전문가들은 평소에 올바른 위생습관을 기르고 손을 자주 씻으며 환기를 자주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독감 유행 계절에는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에 두게 하며 발열이나 기침 등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아픈 상태로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홍범 씨의 글 나만의 색을 찾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신기 묘선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년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권은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권은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제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제 협상회의, 협상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의 권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총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대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언,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0: 협상, 정부 협상, 정력 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총 협상 및 사회조직 협상의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 협상이라는 민족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비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류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예쁜 달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홍범 씨의 글 나만의 책을 찾아서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 역시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대체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는 질문을 되새기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들으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상에 태어나 날마다 허송 세월만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들은 가끔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나는 비로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리하며 새로운 것을 터득해 나갔다. 삶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용정에는 기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직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직장은 일주일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너무나 허무했다. 그 뒤로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나는 결국 해외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 낯선 땅에서라도 새 출발을 해보자는 심산이었었다. 현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다. 한 번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받침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이국 땅에서의 추운 겨울바람은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고된 시련은 사나이라도 눈물을 짓게 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마련해줬던 7만 원이라는 거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이 나를 뒤탱해줬다. 8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자 가슴 한복판을 지진으로든 돌덩이가 사라진 듯이 홀가분했다. 그런데 빚을 갚고 나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제 입국 비자가 나오자 나는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농사일을 고집하는 아버지 일손을 거둘기 위해서 매년 가리면 어김없이 귀국해 추수를 도와드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후에 아버지도 단기 체류 비자로 출국했지만 일에 매여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고향에 돌아가려는 목표를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서 더욱 악착스럽게 일했고 마침내 고향에 자그만 구멍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밑천을 마련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니 첫 번째 가게는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1년 만에 접었고 두 번째 수입식품 가게 역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마셨더니 삶은 되려 더 어지러워졌고 얼룩져갔다. 그 후 나는 외남행을 선택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내 삶이 이제야 제 기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무렵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급히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조금만 더 일찍 귀국했더라면, 조금만 더 효도해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허비었다. 이제 내 곁에 남아 계시는 분은 어머니뿐이다. 아버지가 떠난 뒤 웃음을 잃은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나는 고향의 농촌집을 정성스레 꾸며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세상살이에 정답이란 없다 해도 나를 놔주신 어머니 곁에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고하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일과 함께 진실된 생활을 엮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신기묘산입니다. 귀신, 신, 틀기, 묘할묘, 셀산으로 구성된 신기묘산은 뛰어난 제조와 신묘한 계책이라는 뜻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류비의 군사인 제갈량은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와 동맹을 맺고 조조궁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계략이 뛰어난 제갈량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꼈던 주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출세의 걸림돌이 되고 장차 오나라의 천하 통일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몰래 제거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주유는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선생, 우리 군이 100만 명이나 되는 조조 대군과 맞서려 하지만 10만 대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대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내린 명을 제가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조조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약속을 어길 경우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군령장을 쓰게 했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제갈량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흘 안에 10만 대 화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호언장담이 못내 마음에 걸려 오나라의 로숙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제갈량을 찾아간 로숙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태평하게 앉아 검은 고를 타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숙을 본 제갈량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만 대 화살을 사흘 안에 만들어 바치겠노라고 장담을 한 선생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로숙이 묻자 제갈량이 답했습니다. 10만 대 화살은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유의 계략에 분명하지요. 공께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배 20척에 군사 30명씩 태운 후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가득 세워주십시오. 배는 검은색 천으로 덮고 북과 나팔을 준비한 후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단 주유 대도독께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갈량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로숙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3일째 되던 날에 제갈량에게 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갈량은 로숙과 함께 배에 오른 후 군사들을 재촉해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배들이 조조수군의 진지 앞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로숙이 대경을 실색하자 제갈량은 느긋한 목소리로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북소리가 들리자 적의 기습이로 격인 조조가 즉시 3천명의 궁수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조조군의 화살이 빛발같이 날아와 배에 실은 허수아비에 꽂혔습니다. 한참 지나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려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의 20척 배에는 화살이 가득 꽂혔습니다. 배에 실은 볕단은 바로 조조군의 화살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제갈량은 기습 공격인 것처럼 꾸며 조조군 10만 대의 화살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묘산이로구나. 제갈량의 총명함을 내어치 따르랴. 사흘 만에 10만 대 화살을 구해온 제갈량의 지혜에
주요는 무릎을 치며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묘산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으며 뛰어난 재수와 심연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간 플러스.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은 희생적 사랑이라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키운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성공한 자식이 고마운 마음으로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 투여한 사랑이 많을수록 그만큼 보상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부모님의 속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 내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네, 비틀어 생각하면 노후 준비할 돈을 사교육비로 써가며 공부시켜놓더니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왠지 씁쓸하고 서운한 결론입니다. 네, 물론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 자녀 공부도 더 여유롭게 시켰을 경우 자녀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효도를 더 할 것이라는 상식에는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 가족들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의 상속과 관련된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식을 볼 때면 오히려 물려줄 수 없어야 진정한 효도를 받는 게 아닌가는 생각마저 듭니다. 내 조사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부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행복과학 연구의 결과는 돈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내용보다는 유형을 중시하는 심리상태가 되어 행복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최고가 물질적인 측면에만 강조된 것이라면 아이를 불행한 불효자로 키우는 셈입니다. 네, 저는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얀 봄나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 주제곡 예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곡은 사복경찰의 주제곡 소년장치 불언수입니다. 네, 소년장치 불언수는 중국 현실 수사 드라마 사복경찰의 고전 주제곡으로 한 세대의 리상주의 기억을 담보했습니다. 선율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여 웅장한 기세에 따뜻한 여민이 들어있습니다. 편곡은 대중팝과 서성권연악을 융합했으며 격전적인 위층 대신 내면이 확고한 힘을 드러냅니다. 네, 그리고 류환의 안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가창은 젊은 경찰들의 열정, 억울함, 신념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금색 방패는 뜨거운 피로 만들어진다라는 가사는 인민경찰의 사명을 응축하고 이상을 향한 길의 풍파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극중 주인공은 시대 굴곡을 겪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데 이 노래는 인물의 운명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네, 영웅의 후광을 억지로 내세우지 않고 평범한 수호자의 인내와 책임감을 잘 담아냈습니다.

네, 이 곡은 체면입니다. 영화 전임 3회 삼입곡입니다. 네, 체면은 영화 전임 3회 대표 삼입곡으로 가수 엄우문이 직접 작곡했습니다. 선율은 부드럽고도 슬프며 통쾌한 힘을 지녀 어른들의 사랑 속 이별의

곡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곡은 시련 속에서 흔히 보는 격렬한 슬픔 대신 절제된 방법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사랑의 막인을 했을 때의 답답함과 깨달음을 그려냈습니다. 가사는 직접적이면서도 치유력을 갖추어 현대들의 감정적 고충을 건드립니다. 헤어질 때는 체면을 차려야 한다. 누구도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구절이 곡의 핵심으로 되어 헤어진 뒤 얽히고도 소모하는 통상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이별하는 인생 태도를 전달합니다. 이 영화 속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쉬움을 품고 떠나는 주인공의 서사와 어우러져 깊이 사랑했을 때의 미련과 이별 후의 해방감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디즈니 고전 영화 미녀와 야수의 불멸의 주제곡입니다. 곡 전체는 낭만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며 편곡은 간결하고 절제되어 따뜻한 화성으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화려한 효과를 남용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와 가벼운 반주로 따뜻하고 치유적인 동화 속 사랑을 묘사합니다. 노래는 영화의 핵심 주제인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을 넘어서고 포용이 구원을 이룬다는 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네, 가사는 예상 밖의 사랑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며 전혀 다른 두 영혼이 낯선 거리감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부드럽고 깊이는 남녀 듀엣은 목소리가 서로 잘 어울려 동화 속의 부드러움, 진실함,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0: I 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1: 네, 이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의 핵심 주제곡으로 웅장한 기세와 섬찬 정서를 겸비한 네, 경려형 영상음악입니다. 자아를 찾고 속박을 깨뜨리는 성장기란 영웅의 주제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곡 전체는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며 선율은 단계적으로 고조되고 파동이 큽니다. 낮은 목소리의 망설임에서 점차 고음의 폭발적인 외침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의 층위가 풍부하고 감동을 줍니다. 이 노래는 주인공 엘사의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자기 숙명에 대한 탐구,

속박을 벗어나 미지로 나가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통력 있는 신비로운 고음 창법은 혼란, 불안, 용기 있게 나가는 복잡한 심정을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네, 전통 동화 노래의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깨뜨리고 힘과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오늘 라디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정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이 중국 파푸아뉴기니아 수교 50주년과 관련해 파푸아뉴기니아 총독과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권평 국가 주석이 에스토니아 마디세 대통령의 취임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윈담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일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다다의 총독과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파푸아 뉴기아는 태평양 섬나라 지역에서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이고 좋은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수교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호혜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상무 관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는 양국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섬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다의 총독과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의 총독은 수교 5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해 양국과 양국인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은 중국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여기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쌍무관계가 지속적으로 심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말라페 총리와 서로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함께 노력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라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계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해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습권평 국가 속이 11일 율례 마디세에게 촉전을 보내 그가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에스토니아는 전통적인 친선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해왔고 재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양국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중국 에스토니아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마디세 대통령과 함께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넓혀 쌍무 관계의 시대적 내포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공문을 주체로 하고 자연 보호 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자연 공문을 보완으로 하는 자연 보호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대표적인 자연 생태계와 희귀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첫 국가공원 조성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특색 국가공원 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고 중점 지역의 자연 생태계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대표 종군집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에서 연구진은 최근 정다산 청마의 생육 범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다산 천마는 연구진이 3년에 걸친 추적조사 끝에 확립한 신종입니다. 해남대학 작물학 박사 진지형은 정다산 천마처럼 부생하는 난초와 식물은 생태환경이 좋아져야만 이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조성과 보호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남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높이는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삼강원, 참대곰, 동북호랑이와 표범, 해남 열대우림, 무이산 등 첫진의 국가공원들을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구역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 유산의 정수가 가장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들을 점차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원의 설립으로 중요한 생태 공간을 대규모로 전요소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각 국립공원은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지, 사막의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아 서식지 복원과 인위적 활동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생태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왔습니다. 중화의 물탑으로서 삼강원 국가공원의 수온 함양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됐고 황하 발원지인 마다현에서는 1000개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생태적 절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강원 국립공원 관리국 유지상 부국장은 삼강원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흑토탄과 퇴화한 조치 등을 복원하고 정비관 면적이 루계로 506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장강 황하 난창강의 성박 단면 소질이 오랫동안 2급 이상의 우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 종보고에서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삼강원 서장령양 개체군이 7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해남 긴팔원숭이 개체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체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팔원숭이류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국부족 개체군의 생태 통로를 개방해 전국 야생 참대곰의 70%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 섬서관리국의 호명위 부국장은 섬서성은 사천, 감숙 등 성과

0: 수평 연기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간 공동순찰은 세계성 보호 업무에 고정된 조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다지역 생태 회랑을 구축해 정보 상호 연계, 법 집행의 통일, 연구 협력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 보호와 민생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생태 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생태 관리와 생태 보상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약 5만 명의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 생태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무이산 국립공원 복권 동목보호소에서 진필동은 삼림보호자이자 현지 차 농가이기도 합니다. 진필동은 삼림보호원으로 돼 큰 산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생태관리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힘으로 됩니다. 설산과 림해 사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서 드론 순찰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을 누비는 위성 원격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 변화와 야생동물 활동 등을 실시간 관측 및 조기 경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북호랑이와 표범 국립공원 동령시 보호관리센터의 조양구 보호소의 왕리비 소장은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순찰과 관리 모식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스마트 관리 플러스 국경 간 공동보호로 나아가 산림을 인지 가능한 데 이어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령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대형 고양이와 동물 보호를 위해 복제 가능한 경험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푸른 산이 울창하고 만물이 공생합니다. 한 지역 한 구역에 그치던 것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중국 특색의 국립공원 건설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가공원 사업이 법치화, 규범화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법 시행과 새로운 국립공원의 질서 있는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의 바탕색은 더욱 찬란해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 림업 초원국 자연보고지 관리사의 손홍란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의 고품질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공원을 신중하고 질서 있게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 주도를 강화해 공간 질서를 규범화하고 서식지와 생태회랑 조성,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대 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보상과 영리봉사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민생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공은 의리강 총리가 12일 북경에서 윈남 전 다인문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습군평이 윈남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과 회담을 갖고 량당과 량국 관계를 심화할 때 관련해서 방향을 한층 더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자 형제로서 우리는 윈남과 함께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며 단결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무역 투자, 상호 연결, 인공지능, 청정 에너지, 인문 등 분야에서의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국 입법기관이 양측의 실무적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법치 보장 제공과 민심 소통 촉진 등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전 타이머는 윈남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의미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윈남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동명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요청에 응해 뉴질랜드 락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재반 분야의 협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지지자이자 실천자로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무역,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과 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정적 발전과 거동에 동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라크선 총리는 뉴질랜드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해 무역 등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 비공식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 대회당에서 왜남 국회 전 타인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왜남 립법기구 합동위원회 제2차 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석범평과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이 성과적인 회담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 왜남 운명 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왜남과 함께 량당 량고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국과 왜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량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친선적인 5대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왜남 국회와 함께 량당 량고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 리행을 주순으로 립법기구의 직능과 책임에 기반하여 협력 수준이 한층도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 교류 기제를 잘 구축하고 활용하며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호의 협력의 법적 문서 리행을 독려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 타이먼 주석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 아래 왜남 중국 관계와 전략적 의의를 지닌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왜남 국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감독, 대표 업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며 왜남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화교연합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가 1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명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회 참관 전체 대표를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왕호명 정협주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귀국 화교와 해외 교포 관련 업무를 중시하며 신시대 새 노정의 화교 업무에 대해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를 내려 화교 업무 발전의 방향성과 근본성, 전략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답변하고 해결을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요구를 깊이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화교 업무의 방향과 임무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왕호명 정협주석은 중국 화교연합회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로서 70년간 광범위한 해외 교포를 단결 인도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독특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 중국

마교연합회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는 주제를 견지하며 광범위한 해외 동포를 단결 동원해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촉진, 조국 통일 촉진, 중화문화 전승과 발양, 중외 교류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체 제2차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양 측은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론을 통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16개 성과 공감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양 측은 2027년 3월에 기재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리는 의지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FP 등 국제 언론은 중국과 유럽이 무역, 투자, 시장 진입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외부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고 주된 기조는 협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내부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국의 생산 능력 과잉, 중국-유럽 경제무역 불균형 등 잘못된 논의를 부각함으로써 중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유럽은 브뤼셀에서 중국-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목적은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만드는 데였습니다. 이 기재는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양 측의 핵심 관심사를 포괄합니다. 이번 정대회의에서 양 측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 유럽의 핵심 무역 동반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구도 안에서 경제 무역 분쟁과 상호 관심사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호혜 협력의 심화를 논의함으로써 중국, 유럽 무역이 상향 균형을 이루고 전진하도록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양 측은 16개 성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일부 난제와 교착점을 포괄하고 또 산업계와 시장의 기대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번 성과 합의 목록의 주요 하이라이트에 대해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협력연구원 유럽연구소의 하전신 부연구원은 가장 큰 성과는 양 측이 외부의 큰 관심을 받은 자동차 문제를 후속 협상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양 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대해 량해를 이루었고 전기차 반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기업 가격 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태의 격화를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이익을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목록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와 고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2대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유럽이 경제무역결의에서 의견이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주로 내부의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체계의 혼합, 단일 시장의 파편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결코 중국의 발전이 가져온 이른바 충격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무역 수지를 의도적으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을 부각하며 선동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 무역 적자라는 단일 지표에만 기반하고 있어 봉사 무역 흑자의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봉사 무역 흑자는 4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만도 중국은 매년 유럽 동맹에 거의 10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봉사 무역과 상품 무역을 종합 평가에 포함하면 량측의 전체 무역 불균형 정도가 현저히 축소됩니다. 중국의 흑자, 유럽의 리기야말로 중국과 유럽 무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유럽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올해는 중국 15차 5기는 전망 기획의 시작 해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에는 대외 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율 제고를 촉진하고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 제품, 봉사 수입을 장대하는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 진입, 부족 목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더욱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공회의소가 5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8%가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과 유럽의 경제 총량은 세계 경제 총량의 3분의 1을 넘고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기재 제2차 정례회의에서 중국과 유럽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국-유럽 경제무역관계가 중국-유럽 기업과 이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성장과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확실성과 공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보호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개방과 협력이야말로 대세입니다.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제2차 정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유럽 양측의 공동리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서 제2차 정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리행되도록 함께 추진하고 중국 기회 2.0을 공유하여 중국과 유럽 협력의 성과가 량축과 세계에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종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던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족 전통 수공예인 종리 제작 기술의 영영연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25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곧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의 창건을 시작으로 신중국의 창건을 거쳐 개혁개방에 이르면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시종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오래도록 밀고 나가려면 반드시 정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는 것은 막스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정치적 우유입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종 우리 당의 정치적 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찾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관찰하고 처리함으로써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가 외적 요구에서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행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것이 가장 유리한 능동이고 정치적으로 피동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피동이라는 도리를 거듭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과 관련되는 근본적, 전반적, 장기적인 문제를 잘 사고해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와 관건 고리에서 두뇌가 특별히 명석하고 해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사무에서 정치적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경향과 조짐이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적 단서를 발견할 줄 알고 복잡 다단한 모순 관계에서 정치적 논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시종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방향이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전면적으로 투철하게 리해하여 시종 당중앙의 정신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종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중앙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직자와 추진자로서 더욱더 정치적 리해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가 대업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자기의 소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당중앙의 정신에 자주 비추어 대조해 보면서 당중앙에서 제창하면 결연히 호응하고 당중앙에서 결정하면 견결히 집행하고 당중앙에서 금지하면 절대 하지 않으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으면서 당중앙의 정신을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선적 사고와 문제의식을 시종 업무 수행에 일관시켜 미세한 조짐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알고 전력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리행하여야 하며 과감하게 문제를 직시하여야지 모순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덮어 감추지 말아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엄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반드시 수양을 쌓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시종 일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시시각각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독려하여야 하며 홀로 일을 처리할 때나 일이 갓 발생한 때나 사소한 일에서나 인간 교제에서나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듯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 티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여 가정을 청렴하게 다스리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작 기술의 영영 년대 전승인에 대해

서장자치구 낙주시 소현에서 2000년생 대학 졸업생 상주는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의 힘을 빌려 아버지에게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야장과 목수와 같은 전통 기술까지 함께 익혀 소현 수공의 제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년 넘게 영업한 결과 이 가게는 누적 500여 점의 제품을 판매해 3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계열 제품이 특히 시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영 연대생 전승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래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서장식 팔찌, 서장식 가구 등 온갖 민족 수공예품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제품의 손길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조와 아버지의 생산 작업장이 있습니다. 평소 부자는 집에서 두드리고 썰고 햇볕에서 말리고 재단하며 철물과 목기,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낸 뒤 판매점으로 옮겨 판매합니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공방에서 마을 가게까지 이어지는 이 소박한 생산 판매 사슬은 다섯 대에 걸친 기술의 축적을 품고 있고 한 청년의 창업 꿈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상주는 소현 가메이향 판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배달기사로도 일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기술 업무에도 종사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힌 뒤 상주는 과미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의 아버지 츠숭은 우리 집의 전통 수공인은 대대로 이어져 왔다면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기술은 무려 5대째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아이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이 전통 기술을 잘 이어받아 발전시켜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이 기술을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상주는 제품군을 세분했습니다. 서장식 칼, 서장식 가구 등 전통 실용 제품은 기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와 서장식 팔찌 등 문화신미 제품은 주력 제품으로 정하고 젊은 소비자와 관광객을 주력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상주는 예전에는 이것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조싱은 가게 물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믿을만하며 가격도 실속이 있어서 우리 목촉민들에게 있어서 특히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주는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쓰든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장족 전통 수공예인 종이 작품을 각종 증서와 같은 문화 창작 제품으로 디자인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필기 용품에서 문화 선물과 명예 기념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예 애호가 지가는 평소 쓰는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는 모두 상주가 만든 것이라면서 상주가 만든 종이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주는 분발 진취 칠송 상표를 등록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와 서장식 팔찌 등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시와 현, 형, 각급 기관이 주최하는 창업 전시회와 판매전에 적극 참여해 5대째 이어진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기술을 밖으로 알리면서 소현 수공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인도네시아 대학 아세안 중국 연구센터의 연구원 나이안 로노디프로는 최근 끊임없이 발전하며 장대해 온 브릭스 협력 기제는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글로벌 관리와 국제 규칙 제정 참여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브릭스 국가 협력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노디프로는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은 연구보고서 소개 경제 개념에서 출발해 신흥 경제체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단결 협력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계발은행, 비상준비금 협정 등 기제가 구축되면서 발전도상국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브릭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국 통화 결제 등 기제가 모색되고 있으며 보건, 농업 과학 기술, 교육,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 기제가 계속 발전하고 장대해지는 것은 세계 구도의 깊은 변화와 글로벌 남방 국가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신흥 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관리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 규칙 제정에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 협력 리념이 갈수록 많은 발전도상국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는 브릭스 국가가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간의 상호 학습을 이끄는 선봉,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는 선봉으로 될 것을 제기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심화를 위해 인공지능 오픈소스 보편적 혜택 창의 무역 투자, 원활화 창의 디지털 산업 협력 창의, 스마트 제조 협력 창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창의 등 다섯 가지 창의를 제기했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추진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일련의 창의는 브릭스 국가의 협력에 더욱 선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 확대와 빅 브릭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도상국과의 친구 규모를 계속 넓히는 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리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협력과 기술 공유 등 방식으로 브릭스의 실질적인 협력을 꾸준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뉴델리 선언은 지난 20년간의 브릭스 협력을 토대로 확대된 브릭스의 정치 안전, 경제 무역 재정 금융, 인문 교류라는 삼융구동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고 대표성과 공정성이 더 높은 국제 질서를 구축하며 다자 체제를 되살리고 개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브릭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각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노디프로에 따르면 앞으로 브릭스 국가는 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인프라 보건, 디지털 상호 연결, 무역 원활화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일반인들이 브릭스 협력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브릭스 국가는 UN, 20개국 그룹,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관리 체제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리익과 추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시 오래 접어들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독감 백신 접종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수도 의과대학 부속 북경우한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이사 이동증은 백신 접종이 100% 예방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접종 후 감염과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고 집단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는 여전히 최선의 예방 방식입니다. 네, 또한 올해 독감 특징에 대해서 리동증은 남방 일부 성의 독감 바이러스 검사 상황을 보면 독감 바이러스는 A형 H3N2, B형 독감, 그리고 A형 H1N1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흔한 독감 바이러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리동증은 A형과 B형 독감 바이러스 균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독감 유행 계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독감 계절에도 두 가지 균주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림상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 감염 확률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한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백신 접종 외에도 전문가들은 평소에 올바른 위생습관을 기르고 손을 자주 씻으며 환기를 자주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독감 유행 계절에는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에 두게 하며 발열이나 기침 등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아픈 상태로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홍범 씨의 글 나만의 색을 찾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신기 묘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제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제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총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여,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리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언,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력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의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 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 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 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 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예쁜 달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 역시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대체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는 질문을 되새기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들으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상에 태어나 날마다 허송세월만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들은 가끔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나는 비로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리하며 새로운 것을 터득해 나갔다. 삶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룡정이는 기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직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직장은 일주일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너무나 허무했다. 그 뒤로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나는 결국 해외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 낯선 땅에서라도 새 출발을 해보자는 심산이었었다. 현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다. 한 번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받침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이국 땅에서의 추운 겨울바람은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고된 시련은 사나이라도 눈물을 짓게 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마련해줬던 7만 원이라는 거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이 나를 뒤탱해주었다. 8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자 가슴 한복판을 지지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이 홀가분했다. 그런데 빚을 갚고 나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제 입국 비자가 나오자 나는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농사일을 고집하는 아버지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 매년 가리면 어김없이 귀국해 추수를 도와드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후에 아버지도 단기 체류 비자로 출국했지만 일에 매어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고향에 돌아가려는 목표를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서 더욱 악착스럽게 일했고 마침내 고향에 자그만 구멍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밑천을 마련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니 첫 번째 가게는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1년 만에 접었고 두 번째 수입식품 가게 역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슬픔을 달래려고 술을 마셨더니 삶은 되려 더 어지러워졌고 얼룩져갔다. 그 후 나는 외남행을 선택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내 삶이 이제야 제 기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무렵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급히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조금만 더 일찍 귀국했더라면, 조금만 더 효도해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허비었다. 이제 내 곁에 남아 계시는 분은 어머니뿐이다. 아버지가 떠난 뒤 웃음을 잃은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나는 고향의 농촌집을 정성스레 꾸며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세상살이에 정답이란 없다 해도 나를 놔주신 어머니 곁에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고하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일과 함께 진실된 생활을 엮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향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신기묘상입니다. 귀신, 신, 틀기, 묘할묘, 셀산으로 구성된 신기묘사는 뛰어난 재주와 신묘한 계책이라는 뜻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류비의 군사인 제갈량은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와 동맹을 맺고 조조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계략이 뛰어난 제갈량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꼈던 주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출세의 걸림돌이 되고 장차 오나라의 천하 통일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몰래 제거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주유는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선생, 우리 군이 100만 명이나 되는 조소대군과 맞서려 하지만 10만 대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대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내린 명을 제가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조조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요는 제갈량이 약속을 어길 경우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군령장을 쓰게 했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제갈량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흘 안에 10만 대 화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호언장담이 못내 마음에 걸려 오나라의 로숙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제갈량을 찾아간 로숙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태평하게 앉아 검은고를 타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숙을 본 제갈량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만 대 화살을 사흘 안에 만들어 바치겠노라고 장담을 한 선생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로숙이 묻자 제갈량이 답했습니다. 10만 대 화살은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유의 계략에 분명하지요. 공께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배 20척에 군사 30명씩 태운 후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가득 세워주십시오. 배는 검은색 천으로 덮고 북과 나팔을 준비한 후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단 주유 대도독께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갈량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로숙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3일째 되던 날에 제갈량에게 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갈량은 로숙과 함께 배에 오른 후 군사들을 재촉해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배들이 조조수군의 진지 앞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로숙이 대경을 실색하자 제갈량은 느긋한 목소리로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북소리가 들리자 적의 기습이라고 여긴 조조가 즉시 3천명의 궁수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조조군의 화살이 빛발같이 날아와 배의 실은 허수아비에 꽂혔습니다. 한참 지나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려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의 20척 배에는 화살이 가득 꽂혔습니다. 배에 실은 볏단은 바로 조조군의 화살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제갈량은 기습 공격인 것처럼 꾸며 조조군 10만 대의 화살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묘산이로구나. 제갈량의 총명함을 내 어찌 따르랴. 사흘 만에 10만 대 화살을 구해온 제갈량의 지혜에 주요는 무릎을 치며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묘산이란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뛰어난 재수와 심연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은 희생적 사랑이라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키운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성공한 자식이 고마운 마음으로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 투여한 사랑이 많을수록 그만큼 보상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부모님의 속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 내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네, 비틀어 생각하면 노후 준비할 돈을 사교육비로 써가며 공부시켜 놓다니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왠지 씁쓸하고 서운한 결론입니다. 네, 물론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 자녀 공부도 더 여유롭게 시켰을 경우 자녀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효도를 더할 것이라는 상식에는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 가족들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의 상속과 관련된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식을 볼 때면 오히려 물려줄 수 없어야 진정한 효도를 받는 게 아닌가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조사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부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행복과학 연구의 결과는 돈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내용보다는 유형을 중시하는 심리상태가 되어 행복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최고가 물질적인 측면에만 강조된 것이라면 아이를 불행한 불효자로 키우는 셈입니다. 네, 저는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얀 봄나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 주제곡 예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곡은 사복경찰의 주제곡 소년장치 불언수입니다. 네, 소년장치 불언수는 중국 현실 수사 드라마 사복경찰의 고전 주제곡으로 한 세대의 리상주의 기억을 담보했습니다. 선율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여 웅장한 기세에 따뜻한 병민이 들어있습니다. 편곡은 대중팝과 서성권현악을 융합했으며 격전적인 위치 대신 내면의 확고한 힘을 드러냅니다. 네, 그리고 류환의 안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가창은 젊은 경찰들의 열정, 억울함, 신념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금색 방패는 뜨거운 피로 만들어진다라는 가사는 인민경찰의 사명을 응축하고 이상을 향한 길의 풍파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극중 주인공은 시대 굴곡을 겪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데 이 노래는 인물의 운명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네, 영웅의 후광을 억지로 내세우지 않고 평범한 수호자의 인내와 책임감을 잘 담아냈습니다.

네, 이 곡은 체면입니다. 영화 전임 3회 삼입곡입니다. 네, 체면은 영화 전임 3회 대표 삼입곡으로 가수 엄우운이 직접 작곡했습니다. 선율은 부드럽고도 슬프며 통쾌한 힘을 지녀 어른들의 사랑 속 이별의 미학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네, 이 곡은 시련 속에서 흔히 보는 격렬한 슬픔 대신 절제된 방법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사랑의 막이내를 쓸 때의 답답함과 깨달음을 그려냈습니다. 네, 가사는 직접적이면서도 치유력을 갖추어 현대들의 감정적 고충을 건드립니다. 헤어질 때는 체면을 차려야 한다. 누구도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구절이 곡의 핵심으로 되어 헤어진 뒤 얽히고도 소모하는 통상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이별하는 인생 태도를 전달합니다. 영화 속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쉬움을 품고 떠나는 주인공의 서사와 어우러져 깊이 사랑했을 때의 미련과 이별 후의 해방감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디즈니 고전 영화 미녀와 야수의 불멸의 주제곡입니다. 곡 전체는 낭만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며 편곡은 간결하고 절제되어 따뜻한 화성으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화려한 효과를 남용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와 가벼운 반주로 따뜻하고 치유적인 동화 속 사랑을 묘사합니다. 노래는 영화의 핵심 주제인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을 넘어서고 포용이 구원을 이룬다는 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네, 가사는 예상 밖의 사랑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며 전혀 다른 두 영혼이 낯선 거리감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부드럽고 깊이는 남녀 듀엣은 목소리가 서로 잘 어울려 동화 속의 부드러움, 진실함,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0: I can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1: 네, 이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의 핵심 주제곡으로 웅장한 기세와 섬찬 정서를 겸비한 네, 경려형 영상음악입니다. 자아를 찾고 속박을 깨뜨리는 성장기라는 영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곡 전체는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며 선율은 단계적으로 고조되고 파동이 큽니다. 낮은 목소리의 망설임에서 점차 고음의 폭발적인 외침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의 층위가 풍부하고 감동을 줍니다. 이 노래는 주인공 엘사의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자기 숙명에 대한 탐구, 속박을 벗어나 미지로 나아가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통력 있는 신비로운 고음 창법은 혼란, 불안, 용기 있게 나가는 복잡한 심경을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이 전통 동화 노래의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깨뜨리고 힘과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0: 오늘 라디오 이 시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정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매년 10월 13일은 국제재해 위험 감소의 날입니다. 지진과 홍수, 태풍과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는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의 피해는 미리 준비하고 위험을 줄이는 노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소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국제 재해 위험 감소의 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을 다시 살펴보고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차마고도의 장토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생명을 되찾은 소녀, 대학 합격 소식 안고 다시 병원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백혈병 환자였던 랑각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고, 박물관 류행 코너에서는 전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속의 시한 여행 코너에서는 작곡가 소총과 그의 대표곡 마음이 너무 약해 장심의 창작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이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8개 측면에서 향후 5년간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첫째, 경제의 질 높은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능력을 두루지 향상시키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수립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계속 질 높은 발전을 주제로 해서 발전 방식을 실제적으로 전환하고 품질 변화, 효율 변화,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능력을 향상시키며 관건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수립하며 경제의 효과적인

0: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심중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갈증 완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심층적인 체계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행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란시켜야 합니다. 셋째, 전과정 인민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더욱더 보완해야 합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조인적인 지위에 대한 제도체제를 완비하며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민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계속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의법행정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공정사법을 엄격히 하며 법치사회를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넷째,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중화민족의 결집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실천하며 전 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융성 발전시키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경제가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하고 근로보수와 노동생산율이 동반 향상하도록 하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다차원의 사회보장체계를 더욱더 완비해야 합니다.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해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그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도농주거 환경을 현저히 개선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록수 총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해서 산업구조 조정, 오염 퇴치, 생태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추진하고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 퇴치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곱째, 국가 안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건군 100주년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평안중국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국가 안보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덟째,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두팀 없이 실행하며 계속 평화적 공존 5개 원칙에 도대하여 각국과의 진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두팀없이 실행하며 글로벌권 은수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왕비가 불러드립니다. 저는 바래요.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자마코도의 장터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산의 품속에 안긴 나지막한 산둔덕에 위치한 사기는 산 좋고 물 맑으며 기후가 좋고 물산이 풍부합니다. 바이족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는 사람들로부터 산 좋고 물 맑으며 둔덕이 아름답고 천연은 더욱 이쁜 물산과 노래의 고향으로 인정됩니다. 사기로 들어가려면 후케 위에 있는 옥진교를 지나야 합니다. 1935년에 건설한 이 다리는 족조 시간은 길지 않지만 고풍스럽고 웅장한 모습으로 사등가의 일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5m 길이의 난간에는 위엄 있는 돌 사자를 조각하고 다리 중앙의 돌에는 룡을 새겼는데 룡머리가 후케강의 원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강물의 흐름을 비유하여 상류를 향한 교각면에는 자라머리를 조각하고 하류 쪽 교각면에는 자라의 꼬리를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란간의 양쪽 끝머리에는 흑해강에서 난다는 도룡농 네 마리가 조각됐습니다. 옥진교의 조각물은 교묘한 설계와 정교한 기법으로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통상의 길 자마고도의 일부분인 사계에는 자마고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 장터 사등가가 있습니다. 무대 건물과 료관, 절, 문을 보존한 사등가에 들어서면 말 잔등에 상품을 싣고 자마고도를 따라 여기저기 다니던 행상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을 통해 장터의 옛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사계의 이 사등가는 자마고도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매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방들이 이곳을 경유합니다. 말 두 필이 겨우 통과할 정도인 사등가의 동체문은 흙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사등가에 위치한 바이족 가옥인 구양대원은 조벽에 꽃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수묵화를 그렸습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지은 건물을 지나면 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성한 숲과 꽃향기 짙은 이 가든의 주변에는 그때 말을 매두었던 말뚝과 말주인의 방이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이 건물은 오늘날 옛것을 모방한 어진날의 료관으로 사용돼 오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사등가의 돌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옛 건물들 속에 자리잡은 네모난 장터가 보입니다. 사방가로 불리우는 이 장터는 모두 청석을 깔아

남았는데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청소기는 말발굽 자국이 남아 오제의 번화함을 보였습니다. 이 고리에는 세 방향으로 통하는 문 세 개가 나 있습니다. 남체문을 지나 좁고 긴 골목을 걸으면 모남은 오제날 소금을 말 잔등에 싣고 마주하는 행상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고리 량키에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가게마다 특이한 매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매대의 반은 가게 밖으로 나와 있고 상품을 저장해둔 매대의 반은 가게 안쪽으로 통합니다. 그로 인해 길 가는 손님은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상품을 볼 수 있고 가게 주인은 가게를 나서지 않고 내부에서도 손쉽게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사방가의 서쪽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바이족의 절 홍교사가 위치했습니다. 세계의 정원을 가진 홍교사에서 대웅전은 기둥이 모두 벽체 쪽에 들어있어 더욱 장엄해 보이고 건축 양식은 대궐 외곽에 복도를 둔 건축 구도를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마 고도의 장토 동네 사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신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밀물 같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을 되찾은 소녀, 대학 합격 소식 안고 다시 병원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랑랑이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치료로 다시 삶을 되찾은 소녀가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호남 송주시의 랑랑은 올해 19살입니다. 8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호남성인민병원에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은 랑랑은 올해 장사 리공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랑랑은 부모와 함께 입학 통지서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과 손편지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치료에 감사드리며 도와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랑랑은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포옹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당시 의료진들이 저를 치료해주고 곁에서 함께 해주며 격려해주던 느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백혈병 치료는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병실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폈습니다. 랑랑이 어머니는 당시 자신이 너무 불안해하자 의사들이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병실만 잊지 않도록 이끌어주었다며 그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꼭 병원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자는 것은 가족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이었습니다. 랑랑은 말합니다.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치료와 곁에서 보내준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날에 대한 저의 담대이자 감사의 마음입니다. 의료진에게 있어서도 랑랑의 성장은 특별했습니다. 호남성인민병원 부주임이사 유아란 씨는 어린 랑랑이 수많은 빗바람을 견뎌내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마주하는 큰 나무로 자란 모습을 보니 당시의 모든 노력이 보람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8살의 랑랑은 반복되는 발열과 복통 끝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은 새 집을 지은 뒤 1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딸을 돌봤으며 오빠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급했다고 말합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먼저 나섰고 수천 원에서 수만 원씩 돈을 보태 초기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로 돈은 바로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고 호남일보에 랑랑을 도와달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각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병마의 고통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식과 항암치료, 주사와 약물치료, 랑랑은 3년 가까운 치료기간 25차례나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딸의 치료 과정을 일기 기록했습니다. 계속 피를 뽑다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빗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 일기를 다시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딸을 돌봤습니다. 오빠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의료진의 치료 속에서 랑락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018년 병세가 안정되면서 약을 끊고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을 받은 때부터 약을 끊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은 바로 딸이 약을 끊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매일 제가 직접 약을 딸의 손에 쥐어주고 삼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정말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랑락은 다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장사 리공대학에 합격해 네트워크 뉴미디어 학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하나하나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랑락의 부모는 당시 도움을 받았던 기록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장부를 꺼내 하나씩 빚을 갚았고 이름이 확인된 후원자들에게 진빚 18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후원자들에게는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랑락은 그래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병원을 찾은 랑락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동에 들어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저의 치료와 학업 경험이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지만 앞으로는 분명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랑락이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본 환자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랑락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가고 부모님을 모실 능력을 갖추며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평범하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 친척과 친구들의 아낌없는 도움,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낯선 이들의 후원,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사랑, 수많은 따뜻한 손길이 어린 랑락이 빗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랑락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손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꺼낸 작은 손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다시 더 먼 곳으로 흘러가는 것,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돌아온 랑락의 미소는 지난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담리로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을 되찾은 소녀,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다시 병원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백혈병 환자 랑락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천사 행복.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등이 체계적으로 존축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수가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점입니다. 박물관에는 북회 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천수가 중국 전통 사상과 신화의 중요한 근원지임을 보여줍니다. 돌독기와 도자기 같은 선사 유물에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도자기, 동전, 문서 자료에 이르기까지 전시품 하나하나가 이 지역이 지나온 역사의 증인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천수는 비단의 길 동단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만큼 박물관에서는 동서교류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와 장식품, 불교 문화 유골들은 천수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천수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현재를 이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와 문화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역사 속 천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 천수, 거긴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마주하고 싶다면 천수시 박물관은 그 첫 걸음을 내디딛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천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명곡을 만든 작곡가 서충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서충의 본명은 진환창입니다. 그는 료향을 쫓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멜로디를 만들어온 인물로 클래식적인 서정성과 대중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해온 선율의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곡은 마음이 너무 약해입니다. 1990년대 말 이 곡은 특별한 기교도 복잡한 편곡도 없었지만은 담담하게 흘러가는 멜로디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당시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소충은 이 곡을 만들며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 노래는 CD 판매량이라는 기록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시대의 감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소충 가수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총의 또 하나의 대표작은 노래 장심입니다. 이 노래는 영화 원룡옥의 주제곡으로 화려함을 절작이 배제하고 절제된 선율과 깊은 비애로 한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운명을 노래합니다. 서총은 이 곡을 위해 중국 전통 선율과 서양식 화성을 수차례 조율하며 슬픔이 울부짖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 음악을 목표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장심은 대중가요의 영역을 넘어 영화음악과 예술가요의 경계를 허문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황용용 가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산다를 사기 조화랑날 지르기 건다 꼬알란 문사구들 우르지를 흘래 지르긴 후에겐 우벨에서 불읍들에만 고모네 옥들 흔들은 골다 얻다 바르제 먹어 반다에 가득 조화랑 아르가 말제 드든 아래도 합해도 독든 야부조시 지름 아구리인 천와인 암미 집에 가르 가르만 차서 가르라도 질래 아구아드 미흐 황소 댄진 탈리기 오늘인 수이토산 아구린 덴돌 체긴 우리의 임슈 반다 쪼화람만 체긴 우리한다는 호르찔이 울기를 볼까 칠와 칠위원소의 악군은 뚫까만 시유척장말도 열어봐야돼 대승리 박빈 왔다 그든 탈할 배일지 여벌 딜와 칠위원소의 원 바왕 리문더부간 살롱 리보우 허일 장준태, 허일 등문 제거를 장난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도 그 이진 하간 미술도 어르지 한세일단 서흥 돌단 바왕 탄에 나스와 아익든 돌단 허일 장준하는 부여함으로 은어 후가 될 대승리 딜짝 바이든 치먹이 이진 복도 고르가 올려 말아 바왕 여다 바이란 살림 여스이 귀차가 장난 중 여스이 막

친눈뱃 둘린 쟁향시시 얼른 장주는 나를 내다 가위향이 무지주해가 방생도를 텐득을 해도 이 칠기노 행문들 헤쉬해고 이 장날개 칭조지가 멀거하가 알르그 대학생 칠기에는 눈이 기템대는 아들 그린 가게들이 흠바네 장날을 벌건다 그리에는 후진범 멀티는 달라 다른 일진가 독센 안뜻은 칠기의 통이 미치게 텐득을라 여흐 장군 칠르그 대학은 혈미 흐뜨는다 텔레버제 원리는 칭상 외계 회사의 나라도다 자기 견제를 벌벌 이디조조 박내 소를 내내 왕장교의 아버지리 왼쇠 친통 막 조시 윌득주일인 이득거리 시라도랑 대라만 시청상 로가 화유호문 시라협진 사고가 이륵다스니 오가 도리 시란달 벌벌 오늘 장준 나도다 음흑대 마쳐 빠들 좋다 뜻 시란달 올딘 냥냥 영황호 나도다 윤왕 장벽이 위다 솔았을 때 겐등그릇 가라가가 아마 들어들라 예스네 장준 레네왕 장벽 그리군과 해가 달해지 우린 쟁향배에 대외사인의 문대하고 떨어진 장벽의 부여 빠른 누드니 도구르는 허이를 허물이 신전 시든 조직이나 대임수

챔피언에 위다스 브라질 대체제 무르겐 르덴덴 제네완 챔피언 탄디기 아버지 렉스 야부들롱 장마 박태 노이 코르빈 완 딜히 디헨도랄데레테 주름드네 바트 초디임베나 뉴요 허이유훈 초슨당레게 대골랏 그린 허슬린 둘러볼훈 두르굴니기 삼르발랏 툭수르 잡을란 발가갓 Тэн толлан үзэм ман хүнээ үхтэл хүнди тал бахтуя болж хилөөс

병욱이는 온순 사를 내리 드리근의 아르더 오에 맞자 기스긴 대가 장명욱인 지연들 예스티 아스텐들이 드리근들 대가 전 칠긴 흐무설 수이 도산에 든 대가 또한